0: to be. 방짱님이 좋아.
1: 내가 들어가고 살인 사파인제 스쿨 수플라이 스파가 온 건강이 쓰바라이.
0: 방짱님이 좋아.
1: 뭐다무 필요한 인포대 료칼 건강한 바가이 썩갈로워까.
0: 방짱님이 좋아.
1: 바라서 반은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방짱님이 좋아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리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kuro na misplace ko lang ko, no?
4: Chat sa FB? Check. Midnight snack? Check. More sa magdamag? Check na check.
5: He's